교환대. 나 우리 아이야 왜 수일이 가져간 거지? 왜 가봤어? 빠사산이 그 무지 차야. 어디 구원대? 여보 만반대 왜 봤어? 그만큼 아니면 달려 왜 가봤어?